0: 조상이 때문에
1: 이분이 개세상
2: 조상 모델 악도 양이 미중아 아 이게 뒤 넘었다
1: 이 대말이 수사에 있는 둘로 뒤따오니 아 잉이라옥빛 이라니 요틀로옥빛
3: 이쪽으로 인연 내하던 미야부. 예일라.
1: 하나 고아타 갔다.
3: 에?
1: 가능치 장기랑아.
3: 가능치 장기랑아.